시와 음악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시, 감동이 있는 따뜻한 글들, 듣고 싶어 하시는 노래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다양한 이야기들로 꾸며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와 아마콘 방송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고 그 후에는 토요일 밤 8시 30분 그리고 월요일 새벽 5시에도 재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프리 FM 89 웹사이트와 팟캐스트에서 방송을 다시 듣거나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들으신 동그라미는 세븐틴이 캐럿의 생일을 기념해 발매한 캐럿 헌정 팬송인데요. 동그라미는 캘린더나 마음에 동그라미를 쳐가며 캐럿들과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추억하고 팬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을 담아낸 곡입니다.

들게 힘들 거야 거짓말 하진 않을게 하지만 약속해 네 곁에 있을게 비는 언젠간 그쳐 파도는 잠잠해져 손잡고 같이 봐 곧 별이 떠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바다는 반짝여 세상 그 어떤 반지보다 더

네가 미친 듯이 화를 쏟아낼 때 난 사탄이시였다고 생각을 해. 아니 정말로 그건 진짜 너가 아니라고 생각해. 회에서 불을 뿜고 불이 무섭게 솟고 긴발톱을 슉슉 핥혀대는데 어쩌지 못하는 감정들, 재채기처럼 뱉는 칼들, 말들, 힘든 마음, 지친 마음, 저 고약한 악마에게 약점 잡혔네. 아이고 사탄 들렸네. 힘들겠네 너도. 근데 걱정 마. 내 갑옷은 튼튼하고 방패는 빛이 나. 전쟁이 끝나면 결국 넌 너로 돌아와. 아이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한. 넌 내가 지켜야 할 공주가 아니고 난 너의 기사가 아니지만 우린 서로의 프로도 왔음. 손가락에 반지는 빠졌지만 여전히 다른 형태의 사랑이야. 각지고 모난 세상 속 동그라미 사랑이야.

0: 지치고 모난 세상 속 내가 너의 동그라미가 돼줄게.
1: 내 옆에 내 곁에 각지고 모난 세상 속 내가 너의 동그라미가 돼줄게. 매드클라운의 동그라미 들으셨습니다.

저게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 대추 한 알이라는 시를 읽어드렸는데요. 이 시는 대추 한 알에 담긴 자연의 이치를 짧은 식구로 강하게 호소했다고 하여 광화문 전광판에 걸린 적도 있는 시입니다.

동그라미 이대흠. 어머니는 말을 둥글게 하는 버릇이 있다. 오느냐 가느냐라는 말이 어머니 입을 거치면 온가 강가가 되고, 자느냐 사느냐라는 말은 장가 상가가 된다. 나무의 잎도 그저 푸른 것만은 아니어서 밤낭고 잎은 푸르딩딩해지고, 밭에서 일하는 사람을 보면 일한가 된가 하기에 장가 가라는 말은 장가 강가가 되고, 애기 낳는가라는 말은 아 난가가 된다.

남한테 해코지 한 번 안 하고 살았다는 어머니. 일생을 흙 속에서 산. 무장 허리가 굽어져 한쪽만 뚫린 동그라미 꼴이 된 몸으로 어머니는 아직도 당신이 가진 것을 퍼주신다. 머리가 땅에 닿아 둥그러질 때까지 C자의 열린 구멍에서는 살리는 것들이 쏟아질 것이다. 우리들의 받침인 어머니. 어머니는 한사코 오순도순 살어라이 당부를 한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둥글게 하는 버릇이 있다. 여러분, 시와 음악 잘 들으셨나요? 오늘은 동그라미에 대한 노래와 시로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모의 꿈 들려드리며 이만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